0: suivant du guitariste et chanteur écossais Hector Gilchrist et celui de l'interprète kurde Temo, qui accompagne son chant aux luttes. Entre ces musiques se trouvent quelques morceaux du groupe Touareg Tartit, qui a consacré tout son disque à la problématique d'exil, car depuis longtemps, cette nation des Touareg est privée de son territoire naturel.
1: 그때요, 동원에서는 내행자 떠나라고 도련님 찾느라고 야단이 났겠다. 내행자 떠나는디 쌍교를 어루거니 토교를 어루거니 백마나조리 분불얼제 방자 겁을 내어 낙이 몰고 나간다. 타랑다랑 타랑다랑 주냐문저 당두어여 어허 도련님 큰일 났소. 내행자 떠나시며 토르님을 찾삽기로 먼저 떠나셨다. 아래 없고 와싸우니 어서 가옵시다. 이별이라 하는 게 너 잘 있거라 나 잘 만다. 분명히게 이별이지 웬 놈의 이별을 이리 뼈한 독도로 한단 말이오. 내 구멍을 치는디 입문 꼭 붙들어하니 돈내 도련님 할 일 없이 낙이 등에 올라앉으며 춘향아 잘 있거라. 장모도 평안히 계시오. 향단이도 잘 있거라. 춘향이 기가 막혀 도련님 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 달려들어 한 손으로 낙이 경마 쥐어잡고 또 한 손으로 도련님 등자리 딘 다리 잡고 아이고 도련님 날 다려 가오. 야, 우도련님 날 다려 가오. 야, 우도련님 날 다려 가오. 쌍교도 싫고 교도 나는 실소 걷는 말 깨 반부담 져서 어리렁 추렁 청달 다려 가오. 방자 달려들어 낙이 경마 쥐어잡고 재질 툭쳐 돌려세니 비호같이 가는 말이 청산녹수 얼른 얼른 한 모롱 두 모롱을 돌아들 춘향이 기가 막혀 가는지 뭘 우두머니 바라보니 달만큼 보이다 별만큼 보이다가 나비만큼 보이다가 시보야 섬긴 듯이 아주 깜빡 박석치를 넘어가니 춘향이 그 자리에 벗어 춘향